0: I don't care.
1: 난 상관없어.
0: 너가 뭐라 하든,
1: 뭐라고 하든,
0: 난 내가 할 거 해.
1: 난 그냥 할 거야.
0: 내가
1: 하고자 하는 거,
0: 계속 할 거야.
1: 그냥 할 거야.
0: 그냥 할 거야.
1: 내가 하고 싶으니까. 그냥 계속 할 거야. 계속 할 거야.